아빠 니베 유아 투레타 니시 니노 레호스나 아빠 지데 아크 유연 아주 마케도다 니시서 르레호 니시 브라니 아빠 지데 아크 유연 마도다 아빠 지나 니모도나 아모니 아빠 지베 마무가 디디디데 나도 가래.

0: Salonissa! Salonissa! Salonissa!
1: 관에 대비트니 삼각대 도용창 댄시 랑한 자디레 흔노 도서관에 통문회 관에 만물 빠삐레사 병라호 자디빈푸

아빠 니베 니와 투레다 니시 니누 레후드나 아빠 지대 아크유야가디 마크드다 니시서 르레후 니시브라니 아빠 지대 아크유야마드나 아빠 지나 니무드나 아모니 아빠 지베마무가 디디디데 나도 가래.

아바니 베 유와 투레다 니시 니누 레후스나 하바치데 아크 유야가디 마케두다 니시서 즈레후 니시브라니 하바치데 아크 유야마드나 하바치나 니무두나 아무니 하바치 베마무가 티티티데 나도 가래